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 한국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2: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와 밭에 가라지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그리고 수확대는 세상 종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평화. 오늘 복음은 어제의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설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그 의미를 설명해달라고 청하죠. 이에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 밭은 세상,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 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라고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 어둠의 때가 오면, 거둠의 때가 오면 가라지들을 따로 거두어 불에 태우듯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엄숙한 복음의 해설을 대할 때 우리는 종종 심리적으로 이분법적인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세상을 좋은 밀과 나쁜 가라지로 나누고 나 자신은 당연히 의롭고 선한 밀의 편에 서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타인이나 세상의 악한 형상들은 당장 뽑아내야 할 가라지라고 단정짓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타인을 심판하고 불평과 분노를 터뜨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투사라고 부르는 방어기제입니다. 내 안의 어둠과 부정적인 모습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것을 외부의 타인에게 뒤집어 씌우고 격렬하게 비난함으로써 자아의 가짜 의로움을 유지하려는 무의식적 방어기제죠.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다면 밀과 가라지는 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라는 하나의 바다 내에 공존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하느님을 닮은 선하고 아름다운 밀과 같은 모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순간들이 있죠. 하지만 동시에 그 바로 곁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웅크려드는 어둡고 거친 가라지 같은 모습도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날것 그대로의 실존이자 약함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느님의 위대한 성품은 바로 기다림과 자비입니다. 종들이 밭에 가라지가 자란 것을 보고 그것을 거둘까요? 하고 물었을 때 주인은 아니다. 가라지를 거둬내다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르니 수확 때까지 자라도록 내버려 둬라 하고 만류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가라지의 뿌리가 밀의 뿌리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는 지금 가라지처럼 보이는 불완전한 영혼도 시간이 흐르고 은총이 스며들면 언제든 회개하여 풍성한 밀로 변화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인내하며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우리 내면의 죄와 상처의 가라지가 도단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고 뽑아내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온전히 살아남아 주님의 자비를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그 자비로운 기다림 덕분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성적인 성장이란 내 안에 있는 가라지 같은 약함과 상처들을 강박적으로 당장 뽑아내려고 스스로를 칼로 베듯 자책하며 학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제 안에 이렇게 부끄러운 가라지가 또 자라났습니다. 이 나약한 모습을 주님의 자비 없이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고 나의 어둠까지도 주님의 밭 안에 그대로 올려놓고 은총의 빛을 구하는 겸손입니다. 내 안의 가라지를 인정하고 품어 안을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의 가라지를 향해서도 비난의 도를 내려놓고 너그러운 자비의 시선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내 안에도 어둠이 있음을 알기에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 안에서 요동치는 상처와 가라지의 아픔을 비로소 영성적으로 이해하고 연민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끝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인들의 모습, 즉 해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사랑의 상태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 마음의 밭을 가만히 응시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도단한 가라지 같은 성격의 결함, 반복되는 죄의 습관들을 보며 너무 낙담하거나 스스로를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다 알고 계시며 여전히 당신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도록 인내로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이들의 미숙한 모습 속에서 가라지를 찾아내어 뽑아내려고 혈안되기보다는 수확 때까지 둘

0: 우리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두라 하신 주님의 그 넉넉하고 깊은 자비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노력해 봅시다. 주님 평화.
1: 일본교리 조용관 신부입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태동 초기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천주교가 이 땅에서 박해를 받게 된 것은 유교의 신분 제도와 천주교의 평등 사상이 빚어낸 갈등과 천주교가 조상 제사를 거부함으로써 전통 질서와 가치관을 파괴한다는 우려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당파 싸움에 천주교가 이용되었기 때문입니다. 1801년 신유박해 때에는 주문모 신부와 권철신, 정약종, 이승원을 비롯한 신자 300여 명이 순교하였고 1839년 기해박해 때에는 앵베르 주교를 비롯한 프랑스 성직자 3명과 평신다 지도자였던 정하상과 200여 명의 신자가 처형되었습니다. 1866년 병이박해 때에는 9명의 성직자와 2만 3천 명의 신자 중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1만 명의 신자들이 순교하였습니다. 일본 교리였습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동아일보사에서 펴낸 이윤기 작가의 책 입만 아름다워도 꽃대접을 받는다에서 모든 것은 벅으로부터 시작됐다 부분 발췌해서 함께하겠습니다. 버그. 이 버그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컴퓨터 용어에서 프로그램의 실행 오류라는 뜻으로 쓰인다. 컴퓨터 이전 시대에는 벌레라는 뜻으로 흔하게 쓰였다. 공부벌레, 일벌레 할 때의 벌레는 각각 공부와 일에 미쳐 있다는 의미에서 광이라는 뜻을 또 아울러 지닌다. 인류의 정신사는 아니라고 말한 사람들, 오스독소와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씩씩하게 패러독스를 부르짖는 사람들. 모둠살이가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승인한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사상의 광야로 나서는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호전돼 왔다. 이설을 부르짖는 이단자, 믿음을 위해서라면 목숨 버리기도 마다하지 않는 순교자들에 의해 호전되어 왔다. 특정 시대에 그 시대 정론의 물결에 몸을 맡기고 평화를 구가하던 주류 세력에 이설을 부르짖는 버그는 참 성가셨겠다. 실행 오류를 뜻하는 평범하던 낱말 버그는 세기 말에 이르러 밀레니엄 버그라는 말의 유행과 함께 사뭇 장엄한 울림까지 획득하기에 이른다. 밀레니엄은 천년을 지칭하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세계의 종말이 오기 전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이 세계를 통치한다는 신성한 천년 왕국과 그 신성한 세월을 지칭하는 말이다. 따라서 이 밀레니엄이란 말이 지니는 역사성의 원점, 그 꼭지점에는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가 누구였던가? 고대 이스라엘의 공의회 산헤드린을 무단하던 유대교도들, 특히 바리사이파와 사두가이파 원로들에게 하느님의 아들임을 자처하는 그리스도는 참 성가신 존재였을 것이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카야파가 예수를 밉게 본 것은 예수가 성전 앞 환전상들의 환전대를 둘러엎고부터다.

환전대는 무엇인가? 환전대는 세습 왕조의 수익 사업체, 요즘 말로 하자면 금융업체였다. 그리스도는 버그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네, 이제 엔딩 시그널 나가고 있는데요. 예, 마타리키 연휴가 있는 달이어서 그런지 유난히 한 달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네, 이 나라 마오리식으로 하면 7월이 한 해를 시작하는 1월과 같은 느낌인데요. 예, 그래서 그런지 각종 행사들이 새해를 기념하는 의미로 진행되기도 했었는데요. 이참에 우리 뮤직온에는 애청자님들도 새해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뭐 2026년을 시작하면서 세우셨던 계획의 중간 점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7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이번 달 음원 차트 순위곡들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넥세지의 움칫 그리고 그대 내게 다시 응답하라 1988의 OST 들으시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에인젤, 이즈웰라이프.com, JMP로 국제공증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웨스트팩 은행이 1년에서 3년 만기 고정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중동지역 군사적 긴장을 다시 끌어올렸던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공방이 2주 만에 소강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가주택 증세를 예고하면서 서울의 30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 매매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1: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한아름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3: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램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4: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3: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4: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3: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 1919
4: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0: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7월 21일부터 26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총회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아시아 교회의 일치와 선교를 위한 격려를 전했습니다. 교황은 먼저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전하며 이번 총회의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총회의 주제인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 1장 50절을 언급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과 인류를 이어주시는 유일한 중개자이심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근 발표한 회칙, 위대한 인간성을 소개하며 교회의 일체는 성체 성사 안에서 비롯되는 사랑과 친교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각 지역교회가 성체 성사적 영성을 더욱 깊이 살아가며 서로의 친교를 굳건히 해 아시아 곳곳에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전구를 청하며 모든 참석자에게 지혜와 용기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웨스트팩 은행이 1년에서 3년 만기 고정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1년 만기 특별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2포인트 올라 4.99%가 됐고 18개월과 2년 만기 금리는 각각 5.35%와 5.45%로 인상됐습니다. 3년 만기 금리도 5.35%로 소폭 올랐습니다. 웨스트팩은 이번 금리 인상의 배경으로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를 지목했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도매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행 측은 최근 대부분의 도매금리가 한 달 전보다 0.3포인트 이상 상승해 증가한 비용의 일부를 대출금리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장기 고정금리에 대한 고객 수요를 고려해 일부 장기 대출 상품의 금리는 동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준비하거나 고정금리 재약정을 앞둔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다소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질랜드에서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새로운 AI 데이터 센터 승인 절차를 1년간 유예하고 전력과 물 사용, 지역사회 영향 등을 검토할 규제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사우스랜드에 들어설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이 시설은 가동 시 뉴질랜드 전체 전력 생산량의 약 6%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하루 최대 60만 리터의 물 사용 허가도 받았습니다. 녹색당은 대규모 전력 소비가 전기요금 상승과 제조업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사업자인 데이터 그리드와 투자사 머큐리는 건설 기간 동안 약 12,000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운영 이후에도 최대 3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경제적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냉각수는 폐쇄형 순환 시스템을 사용해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고 새로운 발전시설도 함께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우스랜드 시장은 환경과 물 사용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역 경제와 고용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객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논쟁의 핵심은 AI 데이터 센터가 뉴질랜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지 아니면 전력과 물 부담으로 기존 산업과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칠지에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생활비 지원금 지급을 예정대로 종료할지 아니면 연장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근로소득 세액공제 대상 약 14만 3천 가구에 주당 $50를 추가 지급해 왔습니다. 이 지원은 시행 1년이 지나거나 90일 옥탄 휘발유 가격이 4주 연속 리터당 $3 아래로 떨어질 경우 종료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최근 휘발유 가격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서 종료 조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정부는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고려해 지원을 당분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시모어 부총리는 최근 가격 하락이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며 성급하게 지원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휘발유 가격이 안정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을 종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노동당은 생활비 부담이 여전히 큰 만큼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며 정부가 현재의 지원책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최종 연료 가격 데이터를 검토한 뒤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어퍼튜니티당의 당대표는 국민당이 연립정부 구성에서 자당을 배제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요일 내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국민당 대표 크리스토퍼 럭스는 세금을 인상하려는 어떤 정당과도 연정을 구성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그의 사무실은 어퍼튜니티당과 협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신생정당인 어퍼튜니티당은 최근 RNZ 리드 리서치 여론조사에서 4.7%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의회 진출 기준인 5%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대표 치울레이 웡은 그동안 어떤 정당과도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일관되게 밝혀왔으며 럭슨의 발언 이후에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퍼튜니티당의 대표 공약은 모든 국민에게 주당 최대 $370의 보편적 기본소득 지급, 도시 토지 가치에 대해 연 1.75%의 토지세 부과, 농촌 토지에는 연 0.5%의 토지세 부과입니다.
웡은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

0: 뉴질랜드 국민의 70%는 세금이 줄어들고 약 10%는 세금이 소폭 증가하며 나머지 20%는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치우 레이 웡은 총선 이후 노동당이나 국민당과 연정에 관한 공식적인 논의를 한 적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1: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 주십시오. DynaSpeak.
0: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어퍼튜니티 당의 당대표 웡은 주요 정당들에게 이른바 진영 정치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웡은 많은 뉴질랜드 국민들이 더 이상 좌우 대립 정치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유권자들을 계속 좌파냐 우파냐 하는 틀 안에 가두려 할수록 기후변화, 인공지능 AI, 경제성장 같은 정말 어렵고 중요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려는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웡은 이런 구시대적인 정치 방식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정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당 선거대책위원장 키어런 맥애널티는 총선을 앞두고 어느 정당과 협력할 수 있는지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액트당 대표 데이비드 시모어는 럭슨이 어퍼튜니티 당과의 협력을 배제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놀랄 일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모어는 국민 모두에게 사실상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정당과 건전한 경제정책을 추구하는 정당이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분명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뉴질랜드 정보기관에 기밀을 넘긴 혐의로 러시아 국적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는 극동 하바롭스크에 거주하는 55세 남성을 국가 반역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입니다. FSB는 이 남성이 뉴질랜드 보안정보국 NZSIS와 접촉해 이메일과 메신저를 통해 러시아 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으며 이를 정보 공유 동맹인 Five Eyes에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형법상 국가 반역죄의 최고 형량은 종신형입니다. 이번 사건은 러시아가 뉴질랜드를 자국을 상대로 한 정보활동의 배후로 공개 지목한 첫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체포 당시 영상을 공개하며 용의자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지만 혐의를 입증할 독립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뉴질랜드 보안정보국과 크리스 펭크 장관 그리고 뉴질랜드 외교당국은 이번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뉴질랜드 테임스의 한 포스퀘어 매장 운영자와 회사가 이주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12만 달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뉴질랜드 고용관계청 ERA는 포스퀘어 마티나를 운영하는 R단이 LTD에 3만 2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회사 대표인 자스 윈더 싱에게도 1만 2천 달러의 개인 벌금을 명령했습니다. 해당 회사가 낸 벌금 중 1천 달러씩 피해를 입은 두 명의 이주 노동자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ERA의 조사 결과 싱 대표는 두 명의 노동자에게 뉴질랜드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12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그는 노동자들이 지급한 돈을 이용해 이들의 임금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고용 방식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두 노동자는 포스퀘어에서 짧은 기간만 근무했으며 싱 대표는 이들이 영어 능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노동감독관이 조사에 착수하자 싱 대표는 노동자들에게 받은 돈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부 노동감독관 조사 책임자인 카트리오나 이케나시오는 해당 노동자들이 뉴질랜드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일자리를 얻기 위해 돈을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케나시오는 뉴질랜드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고용주는 설 자리가 없다며 이주 노동자들은 출신 국가와 관계없이 다른 모든 노동자와 동일한 고용 권리와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뉴질랜드에서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 대가 금전 요구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고용주가 노동자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웰링턴 지역병원 응급실을 찾은 55세 남성이 심장마비 진단을 받기까지 약 5시간을 기다린 사건과 관련해 보건장애위원회 HDC가 헬스 뉴질랜드의 진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건장애위원회 HDC는 환자가 적절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했으며 의료진이 합리적인 주의와 기술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남성은 2023년 8월 자정 직후 응급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약 3시간 동안 지속된 가슴 통증과 왼쪽 어깨로 퍼지는 통증을 호소했으며 제산제를 복용했음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통증 정도는 10점 만점에 7점이었고 심장마비 가족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간호평가에서 환자는 응급도 3단계로 분류됐으며 이는 30분 이내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의사의 진료는 4시간 30분 이상 지연됐고 이후 실시된 심전도 검사에서 환자가 심장마비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환자는 즉시 심장 전문팀으로 이송돼 막힌 혈관의 혈류를 개선하기 위한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습니다. HDC 조사 결과 해당 환자는 응급도 3단계가 아닌 2단계로 평가됐어야 하며 초기 검사 과정에서 심장 질환 가능성을 고려해 즉시 심전도 검사를 시행했어야 했습니다. HDC의 모라그 맥도엘 위원은 환자의 증상과 나이, 성별, 가족력 등을 고려하면 심장 관련 질환을 의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헬스 뉴질랜드는 당시 응급실이 수용 가능 인원의 약 200%에 달할 정도로 혼잡했고 근무 인력도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HDC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환자의 증상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아 치료가 지연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헬스 뉴질랜드는 환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응급실 간호사 교육 강화와 과밀 상황 대응 계획 마련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0: Podcast.com
1: 국제뉴스입니다.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을 다시 끌어올렸던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공방이 2주 만에 소강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교적인 물밑 대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공방 중단의 이유이지만 그간 군사적 충돌과 협상이 대풀이되는 과정에서 양식 인식 차가 워낙 컸던 만큼 보성을 잠시 멈춘 기간 동안 휴전 및 종전으로 나갈 수 있을지 여전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미군은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민간 선박 공격을 재개하자 지난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 연속으로 이란의 군사 목표물을 강력히 타격했습니다.

0: 이란은 중동 지역의 미 동맹국들의 주둔하는 미군 기지를 상대로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며 보복 공격을 가했습니다. 휴전 양해각서 MOU가 사실상 종료된 상황에서 발생한 무력 공방 재개는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 유가 급등을 불러왔습니다. 미군도 이란의 보복에 장병 4명이 사망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6일 현지 시간 이란 전쟁 종식 조건에 대해 이란 정권이 바뀌거나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노선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될 만큼 충분히 약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미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게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며 나는 그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28일 발발한 이란 전쟁의 또 다른 당사국이자 이란 위협에 매우 민감한 이스라엘 지도자의 이러한 언급은 아예 이란의 신정 체제를 전복시키거나 더욱 강력한 공격으로 군사 능력을 초토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어 트럼프가 할 수 있다면 그가 격렬한 군사적 충돌 없이도 할 수 있다며 그건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13일 연속으로 이란을 공습한 뒤 지난 24일부터 이란과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군사작전을 보류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이란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으나 이번에도 합의가 안 될 경우 즉각적 군사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러면서도 하지만 어떤 시기이든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하며 합의가 있든 없든 핵무기 프로그램은 끝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전쟁 발발 후 얼마나 후퇴했는지에 대해 상당히 많이 후퇴했다면서도 우리는 핵무기 개발 시도를 지연시켰지만 그들이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없다는 뜻은 아니며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 정부 간 공식 대화가 사실상 중단된 중국과 일본의 외교 수장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짧은 접촉을 했는지를 놓고 양국이 상반된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영문 방송인 중국국제텔레비전은 25일 마닐라 방문 기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일본 측과 만나거나 대한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모테기 토시미스 일본 외무상의 23일 언급에 대한 중국의 반박으로 풀이됩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 23일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된 필리핀 마닐라에서 취재진과 만나 왕 부장과 양국 관계에 관해 짧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중일 외교장관이 아시안 외교장관 회의 장소에서 각자 일정을 소화하던 가운데 마주쳐 대화하게 된 것이란 설명입니다. 모태기 외무상은 왕 부장과 양국 관계 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으나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 한국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가주택 증세를 예고하면서 서울의 30억 원 이상 고가아파트 매매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가능성이 점차 구체화되면서입니다.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개편안의 정확한 기준과 세부담 수준을 확인한 뒤 움직이겠다며 관망세로 돌아서는 분위기입니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울에서 거래된 30억 원 이상 아파트의 매매 건수는 총 67건입니다. 지난달 기록한 243건과 비교해 대폭 감소한 수치입니다. 3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 시장의 찬바람은 세제 개편의 기준선으로 30억 원이 처음 거론된 지난 14일 국무회의 이후 더욱 거세졌습니다. 14일 이후 현재까지 체결된 30억 원 이상 아파트 매매 계약은 단 8건에 불과해 미 신고건을 고려해도 고가주택 거래가 사실상 일시 멈춤 상태에 빠졌습니다.

0: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톱,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45원 72전, 한국에서 보낼 때 854원 17전, 한국에서 받을 때 837원 27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겠으며 바람의 영향이 덜 받는 지역에는 아침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맑겠으며 바람은 약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북동풍으로 바뀌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7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박보나였습니다.
1: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2: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0: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에인젤, 이즈웰라이프.com, JMP 로 국제공증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최신 게시판입니다. 포노 피트니스 안내입니다. 저강도 운동으로 구성된 포노 피트니스 수업은 모든 연령과 체력 수준에 맞춰 설계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웃음과 격려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친구, 가족과 함께 춤추고 움직여보세요. 7월 29일 수요일 오후 5시 30분에서 6시 30분까지 7월 27일 월요일 네, 오늘입니다. 오후 12시 30분에서 1시 30분까지 티아타 투 사우스 커뮤니티 센터 247 에드먼턴 로드 티아타 투 사우스에서 있습니다. 잉글리시 컨버세이션 클럽 마운트 알버트 안내입니다. 마운트 알버트 도서관에서 매주 열리는 무료 영어 회화 클럽입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영어 회화 실력을 연습하고 자신감을 키우고 지역사회까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마운트 알버트 라이브러리 84 세인트 룩 로드 마운트 알버트에서 있습니다. 타카파나 윈터라이트 안내입니다. 이 무료 가족 친화적인 축제는 타카파나 시내를 빛과 창의성 그리고 공동체가 어우러진 환상적인 겨울 왕국으로 탈바꿈시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명예술가 앵거스 미어가 기획한 이 행사는 몰입형 조명예술, 라이브 공연, 그리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모든 연령대의 방문객에게 잊지 못할 저녁을 선사합니다. 타카파나 곳곳에서 눈부신 대형 조형 조명 설치 작품, 인터랙티브 조형물, 라이브 공연,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2일 일요일까지 오후 5시에서 10시까지 타카파나 호스트 메이어 그린 센츄럴 호스트 메이어 로드 포토 파크 앤드 와이하라 리키 엔젝 스퀘어에서 있습니다. 디지털 투게더 오클랜드 시의 온라인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무료 설명회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0: 마이 오클랜드 로그인 방법, 이용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 그리고 프레텀을 자신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공용 컴퓨터를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7월 29일 수요일 와이타케네 센터 라이브러리 3 라타네 스트리트 핸더슨에서 있습니다.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캐시얼 방송은 104.6FM 프리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캐시얼 NZ 페이스북을 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캐시얼 게시판이었습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